0: 이니라디오쿠
1: 목감 이니라디오쿠
0: 목감 이니라디오쿠
1: 이게 나무 거기 도시
0: 나무향기 도이니라디오쿠
1: 아노 에헤 그나빠 관련 글클라이
0: 이니니 리얼보드라디오쿠 아쿠칸 모드누린 라디오째
1: 아 라디오째 뭔디게 라디오빼 관련 쿠노 이토 라디오 양쿠랑 아찌 이니라디오 양아찌 능린동
2: 96.9
0: 아찌야 라디오 아빠니
1: 이니 알코가 라디오 마이